나가지. 예, 호주마이, 이래, BCFM. 나는 짜라기 아주메. 오늘은 파탈라, 소요리, 예상우세, 원사지다 가세요. 마감, 호반이 무사마우리무, 무아자메지. 무사마우리무, 아자메지. 그래서 파탈라, 소. 가문 예타노, 루프엥, 우리마, BCFM. 그래서 파탈라, 소. 마감, 호반이 무사마우리무, 우아자메지. 와지마, 하우사바기. 리부 편어바와, 아보나티페. 하우사, 사렐모토. Bophelo ba ha bo na tefe. How fall? No.

0: 조금 왜 모인지.
1: 그래서 난자 좀 물어보.
0: 알리보 꿰.
1: 이끼 쪼르네 지사. 고생 할자 지라다리노. 다 하기도 왔다며라. 차바 할자지. 이쪽으로 가무디무. 고리세. 이비절아무레나 지수.
0: 할렐루야.
1: 아끼릴자 진라까제노. 물라이자와 무디무 호리 혼나로에나 바가.
0: 렌츠레나
1: 게. 하기츠바 할제. 무상아짱. 아까랑. 호텔파친 아하사이 방헤디 오기티츠 소세세티메랑 호도스로콜라 기호바뇽 오나나레레바타 오나일라엘라 호린타타야마우디몽 오오오소코메타한테 호르모초 오세투이레 오츠바보텔레보디 겔무디모나 하타제이레 기타바이나 하무리모 하타자 기타바이나 오이카바 기마나타야 고만이 잡아야나 우초지 뭐 부필에 가고 차나린나 아 하기라테 하가티메나
0: 할렐루야
1: 야리 이베야 나오게 호타야나 이따 뭐게라 우지 뭐 보호꿰
0: 아우 보호꿰
1: 하사 우피카바 이사 우리바깡 우리파세라 아고 How about you? O to a thing in Tosa Halle, O Fetuam
0: Mewak. Over to me. Until my knees. O my inga to lack. Over to me. Awana la o ha kwe ke maqhubu nna ke phepi mme wa ka pela ile ntsuleng ke le tshantsitse ka tsi aba ke lona ka nnete mme re a le bua haholo phepi ei ha ona taba bakang hobane muso wa modimo wa mahodimo o atametse ha ba utlwile hantle kgetlo lena e tlile ho bua Jesu ha o bue Petrose ha o bue Johanne ha o bue Mateu ho bua Jesu ho bua Morena Jesu.